0: 하셔야 미아이 부스 종미더.
1: 수태야 사디 차니 세 사트 바제 타가. Station KIPS FM 98.3 MHz.
2: तपाई सुन्दै हुनुहुन्छ
3: के
2: ई
3: बी
2: एस
4: KIPS 98.3 FM your companion
5: on KIPS FM 98.3 this is weekly 10 segment fresh songs
6: song
7: lemonade
6: artist
7: aespa

0: 한국말 봐셔야 내이부세 좀이다.
1: 수태야 사리 천이세 사드 버지다가. Station Kips FM 98.3 MHz.
2: 핵폰 자리를 끼고 핵폰 자리를 끼고
3: 네팔이 슈퍼히트.